0: 나 여구이 레몬 마주마 안타질구란 거슬림 바한 버러스루스 브링아웃 FM 시오코 마라마이버
1: Kenino FM.
2: Iya ku i dohim gabin mantan kampung rempen tembunan pekinangau kuna do beres do kesalimban beres dusun. FM keningau buhoy aramai bo.